0: 拦住他们！是太君，站住！
1: 花姑娘，你这是要去哪里啊？我们回家。
0: 他是你什么人？他是我当家的。那我做你当家的。
2: 做什么吧你？
3: 白哥，
1: 不要伤害他，他有病。
3: 病？什么病？
1: 他有痨病，我们是去看病的。
2: 太君，这小子得的是传染病啊！你给我滚！滚滚滚滚！
3: 白哥，该死，统统该死！
1: 当家的。
4: 你个没用的娘们儿，这你别忘了给老子买酒喝，你不让我都背着你踢了啊！那不瞎当个鸡，我打死你！我
1: 打我了，你打我干什么？你又喝酒了？你神经病！
4: 还手！
1: 谁给打我了？你喝什么酒了？你干嘛呀？你
5: 他娘的！有事回家瞧你，知道这什么地儿吗？
6: 住！啊！你欺负我家妹子啊？当我。
3: 你们人呢？我欺负他了，怎么了？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！我
7: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